0: 지옥나. 에너지 라디오 분주 라디오 용구 아버지죠.
1: Hey my guy, can I get a top light please?
2: I got something better. I'm going to give you the best tasting light.
1: What is this?
2: It's Casa Light. Come on, try it.
3: Try it.
1: This is actually the one. Just
2: try the crisp and refreshing Casa Light. The best tasting light. Alcohol not for sale to persons under the age of 18. Drink responsibly.
4: 우리 뭐에 지롱고 가슴에 지롱이라고 쓰림쓰까 까가 고까 에 지롱고 제용기리 푸나카 코코 오스카 무구무구 까불빠빠 우리고 비치 우리다카 세다카롱지 우바카 파이나포 에 지롱게 죠 떼치만 이베라 야부 냄비 뉴아
5: 도와시라고